0: 된다스 티용 칠레티 직장 그거래 되네 그간 조정은 파제 있는 디치로로 로 따자다 동자만 못 좋아 된데 체규시에 인도 티는 내제 독시로게 정다디 인지 그거래 세상을 돈수치 중요한 말이야 이 내 조스들 소수 인배나 다 마당에 차 돈수 미지 칠로르 교회 신이 된배 안도만디 인배나 탑제 최동 체제 개 당연히 표기 자신이 안 되는 내제 독시로 캐지 디레라 개 시작이 온 뒤라 소원다디 편종 영을 송교 당신 주소기 수랑 고시는 단다 고시는 다더니 내제 독시로 캐마라 한테 공 그 쇼라더니 녀동 죽숨 내제 배트 길라 그바친네 길라 쇼라 제접소도 디레스자리 근데 직세라
1: 그래서
0: 되네 디트네 되네 직칠에 시제 망부 길라 먼저 세우면 또 십체당 하나 망조를 깨지 티다. 하나 대성 부분만 전에 길라 같이 튀는 거지. 먼저 땡가네 또 십체시 공내조 마우치 내용 거. 진짜게 길라 군들네 된데 망부지 간소지 믹피레스
1: 제스
0: 그런 지금 쇼이.
1: 그래서
0: 직디레 이거 뒤에 타정의 남주 지세디 기루바스노고 안주디 변종 된주 샴주 관계 교회신인데 심주분 지금 제 홍기 군들네 된 직기생의 남주지시에 된다지시에 티인은 망부지 게라 군두네 장비 라와도 게라기 먼저 시그지 총지 승주지 크유기 정외되게디 지기 정외 용시지시에 고급 야부시켈러리 티인은 게라잔증에 고급 야부충 티트네 되니 게라기 다 정외 남주지당 지등게 로 뒤류에 그여도 로메다 테네 정외기 림발 차시하는 안조 디레라 지등 정외가 자제 정외스 자제 정외 림바 당분이 바 손바스 이그레 통조에티 그 예방 통조 곧 교자에게 진단스시에 루규 진단스시에 천리 진단스시에 통조 표배 당다 중국 디지 당다 지등 칸나 가져 지하유네 콜바웨 직 진단파 세자랑 조래 통조 토기 인베네 대유 시제만 보지 글라군드네 장베 테네 티단 첩지다 급구동을 고급 약박으로 티켓을 야용기 급당배우인은 보종의 정의 용실 시세대 대두인배인은 다남주연 착진기 정의 염주바 나디이어리 표정주 중 정의 주기 양캠왕 개닝자자라 즉 문학생다 빼나도 분수 게라쇼 칭칭이야 시제망부 장배인 게라군두인의 망부 시세죠 그정치험 쇼인 대능신기는 다 남주 두루 장태실롱 북건반은 계층도 실라성지 제손주아래 공로배지 둔주 둔기에 다 대주 참배바요 공 매석호란 정원호란 나한테 쇼나요 최선배지 지등 맨배 캐바텐데 사과도 인배는 남주 망댕기틀고 다 다테니 탕가스시에 어떤도 쓰이는시를 하청 캐바텐데 공 군두인에 테니 얀 정원 남주시시기 시제망부 장배 최선한테니 나 신의 지기 정의 주기다 레게 그로다 참배 칠레 시제 결람도 추베서 제리 당이 지기 로튼 집에 규림서 지탄신의 딘데스레 칠레 로튼 집에 규림서 딘데스레
1: 도체 다 그나게 표정나 세미나르지 정의 냠제 다르바
0: 어레라
1: 디마세 지무게 진탄기 요가지다
0: 어레다
1: 시제 마무지 장도가
0: 딱다레
1: 네 시제 그나게 탄다지 시게지 총계게 도구 이제 가르바
0: 아니
1: 에디 조약이지 만시르버디다 고조면서 내지
0: 딱다리 일단 지랑 숨부다리 당간 줄락 변나라 진내 증고고 디게디다 아전자 망부시오여라
1: 딱다리
0: 테니 표교용기 도교기 디 망부여라 딱 교제
1: 딱다리
0: 하과도 빠르게 교제 테는 아주 급슈디 망부잡여라 급슈디 망부 표심 속고 싶어지디 테는 아주 도교기 교제기 된줄 칸디 얀 고시시 얀 시그지 치시교주 오일랑한기 표교기 남란딘데 차로 난지 되는 안 주디 댄조 강디 개브릴 예동 죽게네 개브리 마르사 코란디라 티십제 죽주스지레 너무기 강반인 바지라 섭주 잡제 근데 망소 교제 강기 나려리 니는 직접 수지 시진핑 송나지 让 文物 活起来서 让 文物 说话시 루규기 마고 치와다 人物가 마고 치와 人物 순도 죽스 순이한테 테네 아주 중화 미래디 보증금 내던 근데 이미 단속까지 슈트 줬음 가래.
1: 다들 단단하게 돼야지.
0: 그래서
1: 남자도 이제 양 나슈디 둘다 괜찮을 내겠나.
0: 티레라 당한 조정도 된조 칸나로 점된 체유가 되디리. 제일 두께는 다 바로 제가 있는 로체동 숨지스 좋아해. 안 추자 손자가 뭐
1: 되가.
0: 어 추자 손자가 뭐 되가. 네. 두렵 주고 봐도. 제일 최동 제 제게 바뀌기는 多个人给听着要的了，做老人接下来提的了。俺做南北人接下来，多个就这点就行了。可就这做的就这人嘛，就南端的嘛的。就这个南北的人就开始学起了下来。你那那他俺做点点级别，南北接下来，南北开始学的了。你不听俺做一个，抓住的学要的。 抓住是你的速度快速要是呢，俺做八年级、八年级下去，去接力抓的，接力接下一辈呢，不如多几个点了够。天天不得八点得个，靠的几把几根，够抓不？够抓吧。天天做这个迷你抓不用了，工作人员抓这些些，俺做上课了，赶紧听这抓的。天天呢，一个抓住是的，提水要的，送不定俺做一个呢。 翻模式上的路就不行，听这点样的。嗯，西北的安全听点样的了。参照点子，像欢迎城乡这些，也点么听这特别，点么特送人过，不如这些要听这水，听这几个的。听人性格，像安全一呢，低松干的第三地，南北的呢，参照的听这点呢，不如南北这些。别人说做哪行，点样的。
2: 我想多认识的，同学多认识的，这都是我们这出去吃上来吃这些的。他同学俺就参加了这些，嗯，体能性给他俺就六度给俺别落这些，俺就点就看体能给俺落养狗了，没十几吨就出去了要嘛。他听着印度参与给东家提了，整顿多做嘛，青年出年做呢，他呢俺就养六度的这些，就在心就进行六度给俺别在落了落下来。
3: 那么听这个水要的，那是的。跟刚刚来讲，我吃比本卡给，多贵人员才有人员所送香些句，咱对一日从，小六年冬就住老年中，咱可就多贵人员了，全用你都一能月了，多贵人员家年纪你不当，该起让人，送香家贵把手，这扎好送难的。 人员家买过现金，人员算得久远。马在一个在多个月在点缀看着月饼，人员呢，该不许当，这就先把下单银把的。人员刚你团融，对才有人员说送消息币，咱对人家说谢月。
0: 天内啦，你同居住酒店同住了，俺就。 八零级的，俺就他东西吃上多，主要是学业呢，总归就给吃上多些，多个肯定原本多个点点的，他们他妈八零级、七零级、多个级些，他得那个学生的教的，个学生的了，他们嗯的，平常别做看的，嗯，给他你等着学，给养老的，给这样那些，工作人员等着学的，个学的教，个学的，怕学过教了，俺就让他的差别。 别家吧的，扎不少的。嗯，是的。他不是的，扎不少。因为，嗯，去给人中山门扎扎有。是吧？俺做因为那咱南方去过，可那咱去南去过。听这些的，各处老早的，俺做江南啥子呢？是吧？做他的用脚的。但俺做龙北去的原因呢，多亏的人家下。哦。天天俺做八零级的，各处联系的，俺做做嘞，多嘞。俺做咋的用过呢？ 多个给人员开始要办呢，啥叫提上浪费就？提前可以用这些干了，人员多个人员就给等个了，能人怎么去？养们也怎么去买嘞？可以开始存用完事呢？退休开始去了，啥叫投入？你不肯得全部用的，投入这等钱呢？给不投入，你就如这个肯定投入没？肯定投入没？若不是这些对吧？车上俺就咋的用过？那使用员学生送药钱没收，俺就天天。
4: 약把的做点点血，养没呢？装个说的就是几个亿呢，送点钱啥的，点点看水，听俺就买的。他那俺就谈到十个在多个月在点做行的那来，光把看呢，他体能性的，创作看呢，做点点血就听俺做了装的，俺就拉些这个的扩建，解药嘛的，俺就多了药把的给他，上班俺就他不是现代的那来。
0: 급수래，你不得按住一呢？炸酱水要的，炸酱，炸酱是那个这个样零模式的。炸酱是那个就，别个天天那，我马上能有料子的。炸酱，这个来用的是反模式的卤酱的。老板要的，到底出去准备多些便宜？么，提了面交到钱呢？怕老板那点子，这个是讲水下去。俺就他不是天天当，现在俺就用备呢。
4: 所以我们所有人都会认为的，所有所有人都会认为的，所以所有人都会认为的，所以所有人都会认为的，所以所有人都会认为的，所以所有人都会认为的，所以所有人都会认为的，所以所有人都会认为的，所以所有人都会认为的，所以所有人都会认为的，所以所有人都会认为的，所以所有人都会认为的，所以所有人都会认为的，所以所有人都会认为的，所以所有人都会认为的，所以所有人都会认为的，所以所有人都会认为的，所以所有人都会认为的，所以所有人都会认为的，所以所有人都会认为的，所以所有人都会认为的，所以所有人都会认为的，所以所有人都会认为的，所以所有人都会认为的，所以所有人都会认为的，所以所有人都会认为的，所以所有人都会认为的，所以所有人都会认为的，所以所有人都会认为的，所以所有人都会认为的，所以所有人都会认为的，所以所有人都会认为的，所以所有人都会认为的，所以所有人都会认为的，所以所

다다 렌진이 생긴 반다네 베종 마치 사귀 하르종 야마 종다네 인비 동만 루츠 예비 링동이 같이 유종래 룽던노 저 같이 치팅 잡여 놓을까 제제 몽타기 온도 뒤발에 또 온통 종이를 치와 내상비 예동가 메른바히 타몰링라 예비체 링비 같이 치팅 잡보통 포 루야 로리 노 힘든 동만 노는 매체 룽 숨라 Nongle mette lung somla sopa chamla pe. Tar yunyang gongpa pe la yangpe korhe yue.

마지 저기는 먼저 표 메시지 로가지 자주다 담비기 방주 망주 중지지 몇도 동자지 인식해서요. 다 뒤에 나네 대사계를 동디 먼저 더디 전화 아이유 남게 다이어다 공해난 게 스디 디레지 차요. 뒤에 세계야 굉장히 가르려서 좀 다른 거는 차시하서는 리중 내리기 쳐도 대사계를 동디를 전비는 게 중지 양아기 제보 제수 등재지 차요. 대사계를 동디 다지 광장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시디탕 콩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0: 점링기 티링 카상
4: 생글린 요금 감사 샴라 점링기 티링 카상 시비 리센 슈구임 팅디 리센키 낭둔 소니
1: 中国用电器

0: ki alamutu ne Kyrgyzstan ki isak chiu par ki jishu lekdup sin ne Kyrgyzstan ki chongkir chite ne ba ao shi ru gyuzi yu ba tham ti ji Tajikistan ki kuchen chongkir do gyuzi yu ba shi zhang du ni yi de ge min nam za zuo ta zuo sim xin bu ding yu Kyrgyzstan ki ge sa bisikik ne ao shi ru gyugup do chi chi cha bi gen ki jujir lang ku chite nang chang ka kya mi tu par tin kong ki sane de ge mi ga xie da nyam tu lang ku la de ne gyu ba shi 콩키 랑고르토 만주 토도 파르숨투 이 교르년체라데네 비리체바이 랑고네 법젠크 콩츠 만니 주버지 다딘키 디라 콩츠 주기 인시기도 니 중규 락다 충숨 콩소르 제니 토치치 주버 인시 주여버지 니 람로세징 중규 규지 람지 님준 계급 단념투 면나 당문소 종원 덥디젠라 균투 군디 당와다 듄니 롱오동키 다르규 람부로 순슈 사바 피신유 에시아 위마르 규겐 중국 유구와 균세 매바라 망도 조와다 접직 에시아 위매 계급니 중국 유구로 용견양 망도 조신휴 리주 제시 망심지 균세 매바라 고무제비 중국타 에시아 위매 바르키 니리신 탐습도 조비 지도키 지심 지지키 지도된비 저든기 류식 좀신휴부시
1: Nuyo kyo kochoy za chato chimpa thang, ngui lo jemte xo hui nuyo xo chiro chimpa. Mungui du zhi ki ma nian toro chimpa so, yorob ki gie ke mang pyo, ma gang chomra thang, pyun zin chomra, nye tu mu tu nuyo xo chay yu qin. Yixi min nian dian tuyun, nang gui ki chub jie zheng zin ki xian cha thang, chiro ki nian ke nian gui chung wei wang ki, yorob ki bian jo le, zhe guo sa pye deb di chay xin yu pa thang. Parhwe du lam le, tsuyo gam mang bu chay yub shi. Tangto, chay yu num kodun ki jen lung li. Yorob ki nu gu chub jie zheng zin ki nian ke lar yang wei yu qin. Nye tu yorob ki chay yu num ki rin kong, gyun tu ngang to rin jimpa thang. Eri si chung ki gup si shin, chay yu num chir dung che kyu dian guo che di. Chom che, yorob ki nu gu kodun le, sim che chi shu chir u dan yub shi. 记录你东西是增益乐有人可以念念起入进别起有人那这可以俄罗斯女军男人乐人心存心起不堂俄罗斯电视牛头当地有人可以女军人空切切拍有些有人可以俄罗斯从这现代年测级扩追起不堂而你女空电视人心定色度着心血 第六旬托,于三十归期,推步军推在长途进帖,女居建筑了国金随地,约了给柴油农冲着扩追女秀切入进入时。俄罗斯柴油农切冬期,该给推口天马人头当我堂。俄罗斯冲着走回,柴油农切人口军推岸拍回给中华。
2: 二十四种期各批新柴油农其中结构刚过节体约了期本农成色结构能修这一批一些明年约了让我期都农做将团来提俺俩我们是推配农途进不堂他且做将所切两个组别出色中途为内催活约了期推动那做将所切团色拖着当提 过去期东七四边排动了，参与片文件接下。过去期给跟三八团七，约了给人工体位拖位多年，柴油农期从所用空最临接地，边角坡角过跟所西边，南区人工了电梯，我们罗整体学习，约了给我们罗西区期，严格介入进入些。
1: 前一年，有人拿着东西就给开不着车票，城市热上两万八千呢。记录你当年是做主力，大瓦古牌，有个规矩，我们罗整天交车，感觉送汤成群结牌跑的。大瓦这边感觉送汤成群一列，感觉厂两个汤成群出牌一批。天南女工人工推送列，感觉交给汤成群结跑汤。拍摄大瓦这边列，俺会去入进贴。 我们这边小会那天做我新衣服时，女工人工跑题，我们这边小菜拖着进不谈切不切。总之，要了中央委员会，中国的各个特别了，哪样水果切不切实？咸阳的同女工跑到了，举证去女方，我们是特别贴，严格在月前。柴油农企人工跑回去，当托跟着汤，收证去满年拖着这个汤。 대체 코트 제타큐 사제탕 소리에 튼색이 인공 토르주교제도

0: 以派云南书写热意过儿当即兴移动为足工作天头相应要知了第一语中即兴大那独把当每当他出差青儿写吧专门存念的本定的领卡端着啊开始果然着急西北不拆清源大东 신나 푼송 초바당 롱오 차차른 비 힌두나 토위 공원인서 서유에 지두 메도 나초지비 지시 이동원시유에 뚠두서 신지자 로도 민바 마나 롤리도 위리라 저소힌 근두서 쇼젤라 카위 요싱 초초마 다차바당 초고초마 시빙안에 제모제와 고모 무초마 루똥와당 갈채바 가가 시싱안에 초와 시싱여 에마 나이 파이어 딘진 제발랑 뒤지초마 지도 딘바세힌 니 다니송 루중 야부시디에 나순지 미젤라 핀피 마나시 자지힘
1: 두부춘존소와 땡아 하사지분간로 총로정아반 진짜주박을 호마 돈조주마이 집이 다가 집이 팔시비 저인딘 단차성 뜻지라 땡아 하사로총님바 로정주빈 진짜선박을 호마 땡추준지 집이 파유주 유중라 되바 히비 저의 뒤인 던지임
0: 자링토 맨자치위 라산나 나이 지브로 위비 파유인 나가 파유주주워 토신 남지 댐바시 여비 요고와 몸부이 제의 제란데 파마시 다동 파체니 젠라 대예시주위엄 杨行脏了香香的酒杯却扎汤托酒吧满去大多通知月半满西大东当行中于中之农多出之间地里拉比美多当军行通知月了美多地错呢张当切行你们我多地位插豆丁军行娘
1: Rōngsōsū sēpār sēpār lī

0: 워코니 칸키란데 로인 신카 노르 무이 드린 제도르 시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디 고쇼
2: 아 니 고마티 고데 쳔이나
1: 워캬니 데 모기 도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랄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도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드 레센트 응마야모 요스케 데 응안초 이그르니 난다 조타그르니 수준 그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그히
2: 오레레레 롱진 카바 송야레 진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 송그 냐뷰 예히 돈나 진인가
1: 오레 다냐보 길랭야
0: 레레레

초보 넘바 아니 나 신년아 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컨트롤 로제니 대역이 피선 초비 루가기 리니 준지타 타비토야 되니 나나 저 더도미 배운 게시리 텐제 손사 치기 대역이 루가라 참비 저와 당무디 나니 저양기 신감 리잖아 쇼다 디니나 치기 년진 된라 이슴 소위 대역 루가 주제나 소 뇽르 낭투기지

0: Bejong Longqing Nianqing Li Gong, Kamge Lopchi Li Chen.
1: Bejong Longqing Nianqing Li Gong, Kamge Lopchi Li Chen.
2: Jachiwi Sengi Namba, Ngana Bejong Longqing Nianqing Li Gong, Kamge Longqing Jia Sanda Chi Chi Li Chen Ge Gekin Losa Ni Ma Yin. Tini Ngancho Longqing Goma Ge Nong La, Tini Ta Laji Xie Ba Sian Di La, Sengi Ba Zao Rang Ge Nong La, Ta Laji Ji Go La, Ta Za Chi Di Kan Re Chi Sung Ba, Ta Di Go La, Ngancho Do Di Chi Xie Ba Tani Re. Ani Ta Te Dang Zhe Ni, Ngancho Zhuwa Seng Ra Po Chi, Ma Gui Jin Ra Po Xie Yore, Tini Di La Tomar Zhuwa Ti Sengi Go La Ni, Sa Hin Do Di Chi, Xie Chi Tani Re. Ta Zhuwa Seng Ge Nong La, Zhuwa Dambo De Gan Re Se Di La, Lopin Tuen Me Cho Gun Zhe Bi Sengi Ba Zao Wa Ge Nong La, Tā lhāchī tēmī kāsī lā, lā tēn sī lā ʻu xī nī, tē lā sīmbī tāmbū yār, tē lā ālī sīmbā jir, tē nā lhādāng jī bā wō sī nī, tā cī kāng yī jī bī xio lō gā jī gā tō nī tēn yō shī. Tā wā kōrāng gā cī gā nō lā, anī ngī sī tēn yā bī gā tā lhāchī gā chē tē, gāng rī sī yā tē rī. Tā tē yīndī lā, nā lā tā ngā tsū tā tē mō nā jī rī. Tā tsa wā rāng gā nō lā tēn yā bī gā tā lhāchī gā chē tē, chīk jī mā tō yō mā rī sī, chīk jī bā rī gāng rī sī bā yī nā, sātā tā nō tē xī bī gā lhāchī gā chē tē rī sī yā tē rī. Ani chua nima de chiri se diri, ta ta ta nganzo yongche de pishi tong yinbi ge, ani ta nubu te dang, ta nubu te ge, laji ge che tenin de, ani sechi ba zao rang go nong la, ta ngis maten gi bi ge, jinsen rabo de kanti jil tu de bari es, ngis maten bi ge jinsen de kanto bari es a diri. Ta te kola nganzo londi goma go nong mambu chi hi yore, shetang ka na ta nubu te dang, ta nubu te nin de chiri se diri, ani ngenche le, pishe cawa nini kura tongso meba tenri ji maresi. Wenja ta cawa rangu nolo matibiki jinsen di chiri se na, tanri bu teta palo nchema yi na, ani cawi chani ku chitanga chani hiya pa yi na, ani jinju ta manrewa ge. Wenja sanji pa cawa ge nolo, che teso to zo de chiri na, jinju ta njawa ya na, jinju ku dhupi ke che teso zo tengu yoris, ku sanji pa korangu nolo ya, jinju ku shawa de zo tengu yorwa. Ta misa ke ya, giba chepa rada denbi ke, che zo kashi kashi chi, ani ku jinju ta manre na ya, ani ku gyuba chepa wa jila teni ku ngis tengi yore teni yoye cha ta ten mayin pa ge shetan ge chepa pa ge rizi cheba jinju da mandra wa teso ten ani ku ngis tengi yomari teni dila ta nubu te xiba tenyang ani jina chere ni ku jinju da mandra wa ge che jinba ma tse tige tena yang ta nubu te ke ku haji ke chere peshe tongbi ka sa la yang ani ku yosul tena tenza ku tenja rang yin ji meba ani sada da ta nubu tena dhar yang ani ku chepa pa ge chardar ko peshe tongi yore jinsi tena wa sana teni ani ta nubu te yungi ku nolang maten pa reze ya Tani nima de chiri na ta nubu te tiri. Ta teta de zo de, ani, zawa gano ngisi ma tiba jinsen de chik chiri tsari la, gonga teta nangyi ko jinju ta mandra waga che yinbi jinsi chi ma tiba mare. Teta de ko jinju ta nre de yori. Ko mingi ta yin di la, ani jinju gano na ta, jinju ta ka dhubi ka che chi chadi yorwa. Re de wenja ko ma te kibi jinsi zo gano thu de bari yasi di la. Sanji pa ka zawa gano la, ani ta nubu te de ko chiri che rawan chi ji kasa la ko losa la yana sabda la chiri jina. Kurang chi ten yorsi, ku sudla tenra da ten yori. Tenra yindi la, sanji paga yang, yungu ku chechi chi chiri dina, che jik de, ani chiri dina yungu no la, len nyi san, ani san ye la soba, tenra ku teni ji, ani son rabu ji meba li. Ti yin di si la, ku tenra de odla sudla tengi ba yin zang, ani haji ji kasa la, ani tenra de, ku ji ma tenpa chi tel tu di yori. Ani nye ki chani hiya ba yin na, ani zinbo kasa la chun ba yin na, ku pege ke no la, yang gongu tenra dan rawa. Ani teta teya kura haji yi chegi nona chi pawa kuzon rabo shini biji tong deba mato. Ani sate nangyi chi ku haji yi chegi nona zuo kuz chabdala biji tong meba res. Tide chua sima to chiri se dira ta cawa rongu nona. Ani cikang yeba tila tena lhadang jiba wo se ni. Teta to chiri se na ani lhadang jiba wo, lhadang jiba nyugu res ya chiro. Tide lhadang jiba wo hibi ka lhadang jiba se ya tila kuwa ganja ji lingi res ya tila lhadang jiba hibi ka. Tā lhādāng jīpā sē nā lhāhībā tā lhāmā gudhērī, anī lhāmā dā jīpā sē. Tē yīndi rā tā lhājī jī chē tī kū kū tsō tēng kāndrī jī tēmbā nā nyūgirī sē dī rā cī tē ngāmā kū tēnjā tē, lhājī kī chē jā sā jī cī tē ngāmā jī tēnjā tē anī chirī sē jī kū tā rū dzō yō mā rī. Tēnjā tē kū mā dzō nī, anī lhājī kī chē jā nī, anī tī nyū tā rā tā rū chirī sē nā anī jūdēn sē nā mā ndū, yā nā tēnjā anī yēmbā jī kū rū jī jō lhā dō yō pā, tē chirī sē nā anī lhājī kī chē tī kī yā nā jāng yō rī. Tēn tēlā lhārāng jīpā wā hībā tē cī tē ngāmā gā tēnjā rēhī māzū bā tēn jū tē tārū tēnjā lhāmā hī jē jū dēyā bā, lhā dēyā bā. Tēn tē jīlā anī lhāmā gā jīpā wā sī yā guā rāng jīpā rī. ハマディバオク。でね、だてだとかハマクてて、関係あんじゃんよりしな。あね、ラジクチでやんじゃんよりす。似てるさだたのてて。ね、手前ばく、てんさの別とんでびく、たのもてだたのもて、てだとラジクチでそぎやんじゃんよりん。じゃんよばいんさ。あね、ててて、チェテソラ。あね、ハマディビチェス。やな、ハマディバんじゃんびくチェスね。ラジーゼに。おたこら、たにてんじち。パタやわてんじち。おたてちりせてる。おたさひじこてえい。
1: ただ、どっちかなってんじり。わた、だ、でけんちゅうちゅうこんどる。だ、すんじばざーろんごのなすんびけた。はじじこらでら。どっちに、まんじひじゃばてんじり。ただ、ちいちいすんばてな。かんけいすんだろちりんちいじ。やらもんてゅうがんちゅうりんちいせんじゅう。がすひょ。
2: たてなたざわくのね。あに、さだたたのもてぐ、はちぐちちばまと。あに、やばてよまり。めびじんせてなてに、あに、さだたたのもてひびぐ、はちぐちて、お、じんじゅうかんだかんな、んじゅうりす。かんだかんぐじせのこ、んじゅうまりすね。てんじゅうけんじゅうもんじゅうか、あ、だいじょすち、てよまりす。ちちまとめばやんさ、あに、てらこんじゅうもんじゅうか、だいじょすち、みせてよまりす。ざわくのな。 たてんよまりでうえんちゃん、あにてぃんじゃばくのらんがんそうた、かすばば、えんがちんやんじゅうちょびどじちょぐんぜび、りひじゅんびわんぼ。あれは、てぃんでりひじゅんびわんぼくのら、たはじじかすらちりせてる。あに、ちててて、てっすんこ、ちっすんのにずままぜ。あに、てぇたぶくちっそそて、じんじゅうかんだかんぐじすでんじゅう。おた、てぃじちりせてる。こ、たたんじょつせなもんど、あに、はじぐちぐ、だいじょつて、はちゃんぐちり、おさかてんに、あにちりせのま、あ、そうよばてんじち。 で、いろいろたんでいかするしてるの、はじじ、じゃじょうこひえんてする。あに、ざゆちゃんに、あに、りひじわんぐ、あに、つけた、んじゃに、てたんじゃに、あに、まひゅじてんじち。たじわんぐのら、はじじこでかんじちそういるやつな。てててすん、はじて、なららさ、ちゃんたって、たてかんがぱま、ためならさてんと、すね。でね、ちかん、あ、いえぐそうよし。わつかん、いえぐとんでそうよ。たちかん、いえぐとんでそうよ、ばくのら、たんぼでしてるやつな。たちかん、たんぼでけ。 哦，对对对，是呢，啊，他就是这样。啊，他他就是你做的，对对对，什么他就对，什么一般的干什么是呢？对当对当对什么？我对是呢，确实是呢，他就对是呢，对是呢，他就是这样。伢那确实是个米拉干什么的是呢？我那他就是个意思，我对对对是他就对是呢。这个当不得个，他就个这啊，是的意思。他对的他，你可能那确实是呢，他甚至把个早晚弄个弄个意思，马定把个。 我打的不对就站到起，打的不对就站到你，我打对你就起来是呢。啊，他就是吃的了，你是银子心里，啊，你早个人工弄了，你是对面杀的打的不对了，对懂你。前头打他就吃什么的，啊，可能长个银子心里，我打对了朋友是。打对就是了，只讲人把当什么一把，拿了拿啥，长他对打的刚刚把嘛，他们拿了啥点偷些个，只讲银子一，这个吃点个人是呢，打，光个吃什么就。 啊，这就是的，甚至把早上人工弄的太阳嘛了哇！第一，但这就是呢，你去健忘工弄的，他啊，三个对比去，恰当的是。他个人是呢，拿了拉萨长特的，是的，他只讲你把这个拿了拉萨长特的，是的，金就拿的，金就拉，金就拉，金就杀，啊，拿了拉萨。啊，那长特是长特是长特是的，其他个了，他拿了他这个扎扎实样的，我说的。
3: 杨俊民族那种多，但那张特是呢？那杨俊跟他拉是样的，但第一个就张特的，啥渣打打啥人家了？我是过来的，这个是哦，杨俊你有罗啊？杨俊啥打？杨俊打？第二就是张特的是呢？杨俊啥打？杨俊打跟他拉，杨俊打跟吉拉？啊，那他这个吃小个呢？刚下来是呢？那拉啥张特的是呢？我那打那么的，一比个，我站在小个一比的是。
2: 第二了，哦，金就拿了拉萨的耶，这个就是了，啥啥的打了你那边个，前头猪油了哇，哦，他带猪包个就是了，他就是吃几只鸡巴熊菜，这刚下来是呢，啊你打那么带一些别个，带江巴的一些个也许不带是，哦，拿了拉萨长得带是啊带的，但那第二个他只讲什么的，一把的人个，哦，做的刚点有的是呢，他金就带，啊，就是了，他就吃，啊，刚下来一把的，啊你。 아,当他们给解释了，他就给这刚就给吧，我打这个那么点点是。刚才是呢，打的刚刚爸妈，那个打的是啊那个，啊，这刚生把个的，俺们打的，一般这个刚点晓得是呢，金就打的解释了，他就去拆解解给把修呢，刚晓得是呢，啊你打的解释了，点就给把这意思啊，我打的是啊的，这个叫人呢点着就这个，啊，他当点点个是，刚刚爸妈啊是的。
3: 죽 타미나나 사태 도기 받대로 마자고 어 다디 강아 바마 타미나나 사태 도스들 다 진주 가다 진주 나 진주 바 진주 마 되네 진주 아 등아 등아 이제서는 타미에서 들었다 어 안타 디비크 어 된대가 가슬라 더 주보지 가슬라 아니 사직 체지 여기나 강자르르스나 어 다 강아 바마 타미나나 사태 도스니 어 때장 많이 봐 고지 사유비 그때도 적고 그랬어. 대인들 지가 닝바다 숨바다 야바 오야 다 됐은 게 처리진다. 자와 랑고 놀라 아니 사카 만티비 드니 하지가 최소 먹고 아니 다이저스고 다저고 토당데 아니 현대 가서 이거니 대요레스. 다 대인들 다 안소 드니 니스라다 하지가 최대 배시 돈이 고 이게 나서 번주 가서라 다 이게 라는 거 놀라 내가 치아도 처리진다. 다저지 아니 토탑에서 네트디어시 어 디인들다 제 간데 간데 진주 간다 간다 기지서 사지 그 간데 간데 존데 딱 가서 존다 돈지 언더 처리잖아다 조는 거 존이지 차디오리 디인들 다 존디 가서 가서 리 담보아 대설라 민니 아니 공거 자치도 저니 아니 베지 니레 니니 니레 그 돈이 아니 막 사히지니 다 담보데 가리에서나 나라라서 장터데스야 거다 네치 다 나라라서 장터데스 진주 나라라사 아니 디지털 사다다 다라데 오다 너 주먹 짓을 아니 다른 거 떼기 비기 떼 장바데 아니 사지 그 책 아니 배식 전에 동그래서나 배나 다 담보데 진주 나의 짓을 다른 거 떼 거니 사지 그 책조차 떼 떼라 배나 나는 배리 연대 나 배리 그 파만이 있는 시비 시라르스 근데 그 계시하게 좋아지는 소망이나 담보데 처리지는 나는 배리 연 연세야 되게 짓을 다른 거 떼서야 돼 야가 떼라 떼니 아니 연대에서야 네게 질 다루나 희지게 된다 얘기를 하대 봐대 아니 챙겨요. 대마도 때도 맞이는 안에 비리 연세세들 아니 그 제자 지 차송 아니 조수 말. 이제 디지털 다는 때 잡아 달라 되니 어 다루나 때 잘 하마지 봐대 랭도 와. 다 디 가서나 연세와 네게 짓을 하지 그 체대 다는 때 장바도 얘기 진짜 처리 있잖아. 다 나라라서 장다 때 있으니 토탄 건 놓다. 낙 짓을 다는 때 얘기 이게 오호 다 늘었더니 이제 봐. 아니 나는 베리 연대에서 베리 연기비 전세 처리해서나 난 뒤에 짓을 전세 기회도 하더라 아니 나 베리 집 파만이니 시비 싫으시니 어 베리 연기비 전세 대야 나는 때 되게 안 된겨 어 대인들 걸 하지지야 되니 코는 희럽지인 때 랑도라 힘든 키스 단 너 답은 저 마이나 코는 희럽지인에서는 다른 것 때는 맞았나 아니 대처리잖아 그럼 차종 깨셨지 뒤 짓을 떼자 하마지요 매 또 강한 히트가 말해 왜자 희럽지인에서야 너기 짓을 가딜 이지고 하마지는 아니 사직이 체제적으로 사직이 체 강제로서 짜는 게 이게 이제 나이다 나라라서 전다 때에서는 때리지네 오 코니 혈압진 때 전세절에서 랑도라 쉬는 기비소스 오 코체에서나 강 랑기 바다 강 돌기 바 왔다 빵랑 그 니데서나 하장 그더니 키드스 키비 진색 되라 때니 아니 그 뭐도 간제지네 아니 뭐 혈압제네 안 코 뭐 혈압이 비 접지 야나 전세 어때처럼 아니 다른 때도 그냥 랭겨 디미디스는 코니 히레지 옌비기 진세 때 치주 아이나 히에지 때 하대 바시 대체는 다는 때에 그 아니 땡긴 도와 어 대인들 딴데 하지지 대체는 아니 옌데스 어 찐데 다 그 이유 나이지스를 때 장하지 와 대시 되네 때는 때에 때 강하지

0: 다대기 창나 다대 강아 바마 타미나나 사티 도스네 다대고노도 뭐 다대에서야 돼. 다대에서들이 진주 다이지서라 아니 하지 제지자기슈나 단음 대디자고 그래스. 다들아 빼잖아. 살아 대대 아 계속했다. 신제대 멤버스. 다 살아 대대 계속히 희발한 소마이나 살아 대면서 살아 대대 세비들 대세야 되자와다라 되는 디지서로 다루치리 대자 하마지니 여바데 아 대자 하마지 여바데 생겨 다 대인들 바사다다 다대기 대기 진주 다인들 아니 다 대세 다이지서로 다는 대지고 아니 살아 대대 강시이서나 아니 계속히스 아니 신제대 멤버스 오야 신제스 바자대기 제로와 니바데 베시도네 바자대기지 아니 신제대세들 아니 신제니 다루나 샤 예시바 대자 하마지 다루나 희 마체는 하디오 받아 신체대 강시이잖아 멤버스 아니 멤버 말이에요 디미즈라 바자데기 지기 진주 다이들 다이지스 대저 말이 오다 늦저르다 다데 히비가지 베지테리 데네 달 하지 그 체스마 사다다 다는 뭐 대대 저소리 다 대치 가르스 노르잖아 다데 강아 바마 아 타메 나나 사데 도세니 오 진주 가다 가다 바다 마다 아 등아 디 토들었더니 아 타메 데는 너 주보지 가슬라 아 하지 지 자기 쇼나 아니 사태되자고 그래스 사태도 터벌에 있어야 돼. 다 되게 너는 당보 진주 가해지들 사태자한테 빼나 까와는 뭐 딱대 깨지기지라 인주도 위시를스. 다 너다 봐는 좀 봐이나 까와한테 치료 있어야 뭐 따바지래스. 뭐 따바지래스. 뭐 따바서 는 따바지 도달아와. 아 아니 치료는 나 치료 깨지마. 아 깨지기지라 그런 인주도 위기 취. 깨지기지라 인주도 위기 시작돼서는 아니 뭐 따바서게. 다 라다다 따가 이게 뭐 따바지 따 라다다 따가 이게 따인들 아니 간타기 짓을. 아니 사태되지 그래. 딱 대해서는 사다다는 것도 얘기야. 아니 배제 니 맞더라. 연정을 촉대 뒤다. 다 팔아다 찾는 쪽이 촉시. 내가 진주 각지서 아니 사태 대해전이. 이 촉대 뒤. 내가 그 니치도 빛이 동기오래. 이 촉대에서 이 촉이 다루다. 자 연지 시바대 하든 누가 해지 하든 누가. 아니 촉이 치시서 촉대 뒤. 뒤기 바대 대자 삼아대지. 더 가이지서 사대자와. 되는 가이지서 사대자와 대변아. 혹강대 소조샤시 캄바오다 혹강대에서 혹강세나 간르질서 그래 혹강대 소조샤시 캄바오세네 혹강세야티지 자히 혹강세야티지 그 미친다버디 얘기도와 혹강대 혹강대에서 제들 아니 대질 대잘 하마지 대잘 하마도 가열에서나 소조샤시 캄바오세네 고지 미치잖아 모두 고지 자히 얘기를 하는와 다 혹강지 캄캄게 캄인들 아니 나이지서 산다는 대죠 랑코르땅대 유쿠르신다 랑코르땅대 바탕에 땅 리시드 베시당 아빠당이 있다. 이중 아이들 사태도 있는데 랑코 땅대 땅대 야 가시스 대다 하마지 계지 하디요. 오 랑코 땅대 유고르 셔스. 오 유고르 셔스. 유고르 셔스 안데 안데 대자 하마데지. 사다다는 계히비 체드가야 렌지가 하마게 되데. 대체즈나 땅 아이지스를 사태자와들. 아니 바이지스를 사태 토바데 갑데 송스. 달란 탑데 나버젤다. 갑대 송 희비 가슬라 코 송바레 소비 가슬 간르신 송바레 이잖아 갑대 송스 가게 가게 이게 좀 모통하시네 가게 송스 갑대 송스 아니 갑이 갑 진주 바로와 아니 바기 지슬 사대제네 갑대 송스 갑 맞네 갑대 세비지슬 아니 때때 지슬 다루나 대자 하마지 여바데 희 챙겨요레 자란 탑대 나버 젤스 자오던 탑니 자오던 징니 자오던 퉁니 투바제니 아니 타마르 제르제네 나버 젤스 자카토 송스 근데 자란 탑대 세비지슬 아니 아 타바기 타비 진주 바인들 아니 바이지서 사대디야 아니 타대 아니 간시 바래 대자 하마지 누와 대자 하마도 간래잖아 넘어 젤세야 돼 와야 근데 진주 마이지서 사대자와대 탐대 뉴스 너는 신성대 신기 주비 삼바 오다 다 탐대 뉴스 탐 맞은 탐대에서 니를 어디지서 대자 하마지 와 땡겨 와 타대 간시 바래서 탐대 뉴스 뉴스 비 대자 하마대 안 땡겨 다 타바기 타비 진주 마인들 아니 마이지서 사대디야 그거 너네 신상대 신기주비 삼보스 오 삼바지는 저기서는 너네 저리 신상대스 신상레스 신상 얘기비 진짜처리스 신상 세기비 진짜처리나 신기주비 삼보스 오 저 신기주비 삼바지래 예전에 신상세야 되지 아니 아 그 고대에서 나면 또 자신 나보대 아니야 희제들 삼아요 반인자 아니 대안 된겨 신상대스 삼이 삼기 진주 마이들은 아니 사대자 되니 다 강 다디 강아 바마 아 타미나라 사대도 사다 아다 타미기 짓을 사대자 대배나 아그지스 사대죠. 가테 게 가테 탄나 냐르다. 가테 게스 가 맞네. 가테 세디레 오늘 디지스는 야 대자 하마지요. 가니 치시스 오 게스 바가테 게 게효이데로. 디는 다가게 가기 진조 아이 마야자. 아니 아다 타미 사대 도스니 사대디죠. 가테 게다. 가테 탄나 냐르다. 오 코치르잖아 다 가니 리보다 하장 가니 아니 지르잖아 군조 맞은 타는 년도스 어 대체르잖아 안타게 지스 사대죠 비지리 다 타미 어 대아 대고는 이스 매바 어 타미 그 값을 라양 아 아니 사대도 자고 그랬어 배나 강바 샤데 로마 뉴스 검마 메인 타마데 수정통은 차와시다 강바 샤데 로마니 답은 처바이나 강바 샤소스스들 다 강바 된간조 샤차니 강바 된고 니바니 냠니 아니 저리 로마니스 아니 군조터가 누구세요 알아? 이는 까마 샤마 까마 샤테스 인디스로 야 대지서 대자 하마죠. 이는 까마 샤니 철에서 로마니스 로마니스 아니 로터가 누구스? 와 대들 샤세 안디 너 저리서 까마 샤히비가 샤테 샤다 갈다 아 진주 여바레 진주 가여서 나아요지. 다 왜자 나도 기사 찍어서 같이 갔을라 그 안타데 저리잖아 디바로와. 근데 까마 메인 타마데 시장 돈을 채워시다. 까마세야 돼 저리서 나 좀 먹어놓나 다 먹어놓은 타마들이스 누신라고 저리스 타마 히비까지 맞더라 아니 타메리누와 데이비디스로 디지털 타메나라 사대토 사대다는 거 데디야 타마데 디 인첼로 당가서 리히 주엔비 왕봉근놈라 숨비기드니 사지기 데데데 데데데 어 더슨보제니 아 자저르고 토다 아 다 디고랑 가서 베지에다 지비고니 아니 사부원아버지 아니 해바텐데지레 아니 다 데리 디세기 쳔비 아 손든데지 찬나 야지 디넬다 데릴 호디그 아니 난데단 전이 가서 미세겠다 좋아서야 지 매나야 조디 처르잖다 토탕 줬었는데 아니 생게 나바 그러나서서 아니 제와지 짜친데 야부지 로르 니바시니 아니 디 토더다 아 공동 가서 베지야다 대단 징제니 아니 베지 뭐지 야니 아니 다이 줬던다 가서 정단나 버티 동지데 하장겠다 내가 처벌어 보지리 但 对呀，不就想出什么人呢？啊，那记者当个做，他这个车教育干啥了？对呢？啊，人就讲到讲个记者了，他就车讲到讲学，这个他再学出，那他当学出得了钱了？你讲说，某某啊，给把钱把钱要嘞？马多了他，俺从这几些些的那帮人那样，你再学出的，其他的人把的，俺说哪能个脱了把钱，想法去些嘛？这帮人呢？啊，你你说的一个个哪能个弄了呀？啊，你他这个过了，他有了几样的帮人那样？你哪能让个脱了？啊，你최저수 대해서 소마한테 아니 토탄하게지 마주 봐이나 아니 대다 저당은 가서다 아 이놈 아버지 찬호 그러와 아 최저수 너단 너한 아버지 찬호 그래 아니 대 자대 봐이나니 그 나대 지교나 그 멘토백이 시원찮아 보디 아니 상나 빠용 그래 니들다 니거로 소마그 토나진 제니 아 아니 다이 요스지 아 아니 제왕은 농구 자치대 로는 게 바시니 빼지 못하지 이니 존나샤지 때 저한 아버지 아 아니 소마타히 될래
1: 林村的总指导谢谢大年江苏平措党指数大主义中南措大亚木

0: Sing to Bunamba. Ting di Bajon Lunting Yinting Le Kong, Kam Gay Lunting Jia, Nadang Ni Jubi Hulam Hibi Le Ting, Sam Dani, Yu De Jin. Le Jin di Sangudang, Zom Di Sing King, Tating Dundrup, Ning Jun Hung King Dang, Rapper Dizzo Sing King, Lozan Hirup, Hip Hip Ching Gun Nang King, Pop Dundra La Jiri, Tatsuma Tiring.
1: John Lunching Ninchin Leko, Tangi Lunching Jet, CB Langi Tibilin Tin, CB Langi,
2: and Lin Tin.
1: Tina Namado, Lochon Chubu Chumuyoda, Gunkanso, Tinanji, Dada Ningu Tubilin Tin Tina, Bujon Lunching Ninchin Leko, Kangi Lunching Jet, CB Langi Tibilin Tin Tiji. 드렁거 시빌랑 휴주도 쳔노 시비 주보도 시비 좀이 시비 좀담 나데 미제지 난슬린 친 칸셔 자제 시유 샹라 시티 논도이 니로
3: 시비 주보

0: 관계 롱친제 초두지 살리팅 세이도라
1: 세이도라
0: 용조비 당주 조카르탄 님비 로톤 용지 조자소
1: 창양다비 세이도라이 切了抓半米银板盆。

0: 말씀기 라모
1: 두번 넘어 이제 구하와당 조금 힘들 때 비엔자기는 등두 균만 비 이제 당원 진 터주여 샹라 신조 빈지니 등두 치다 최치 위엔자기 해 토주비 신조.

자위 모탄도나 타원 라유르 칸지 히바다라 자조진비에 진신촌비에 자루너 덴디윤 포모만비에 제동란진비에 타원 응바라 히주야 샹라 신종딩지니 덴디다 최치위엔 자루히 토조비에 신나 여바셔

다놈 때려 때 나라 나사 전투 때 다들 강가 봐봐 타미나라 사태는 토스야 그 직업 인수 이게 되게 쳤던 거 그러지 않다 공그 최순부지 아 다이저스 때 된 거야 아 단도 치르는 선집 봐 자랑 거 너는 때요 말아와 뒤에 단도 치르는 리히 제왕 거 너는 다 사가 때 비기 차다 너시 다 가리에서는 나라 나사 전투 때에서 다 직업 인바 되고 나라 나사 전투 때에서 진주 나다 진주 라 진주 라 진주 사 나라 나사 아니 전투 장타르 어디들 어 진주 나라라사 되게 되게 지서 사라나 다라니네 비게 진도 죽여로 와 오 다 대두복이 지서 사지지 체지 자기 봐 쇼세 제 강자르스나 아니 다놈 대히 비게 대 짱바다 자기 이십 대 어 나라라사 장다 대세야 대 대네 대지 그다 치건 선바다 예바 되는 거 어 조데 강대여르스나 다 진주 다이 지서 사지지 체 아 강자기 바다 아니 아단 타메기 지설 사직 제 강적이 봐. 어다 되긴다 맞다. 얘기해. 간대에서나 다디 강아 바마 히비게 다대세 안 이거. 어 스칸선 바거든. 내가 막 다디 히바 되고 강대 효리잖아. 진주 다이 지설 사직 제 체지 저기 봐. 쇼나 강열을 했으나 아니 다이 지설 대적이 바래 해서 아래. 어 다대세 아들. 되게 저런 대자죠. 저기 아 더당 대 된 거지. 강아 바마 스테 죽 타메 나나 사대 도기 봐. 대로 마자고 그래. 어 다디 강아 바마 타미나라 사대 토스들 다 진주 가다 진주 나 진주 바 진주 마 되네 진주 아 등아 등아 이제서는 타미에서들 다 안타 디비크 어 된데 그 가서 라 더 주보지 가서 라 아니 사지 그 체지 여기나 강자르에서나 어 다 강아 바마 타미나라 사대 토스니 어 대장 많이 봐 아 뭐지 사유 비크 때문에 자꾸 그래스 대인들 어 지금 닝바스 어 네 지금 닝바다 쓴바다 예바 오야 아 다 됐은 거 치르지는 다 아 자와 랑고 놀라 아니 사카 만틴 비교 아 드니 하지가 최선 먹어 아니 자이조스 그 자조가 토당대 아니 현대 가서 이거니 때요레스 다 대인들 다 안소 어 드니 니스라 다 아 하지가 최대 배시 돈이 그 이게 나서 번 주의 가서 나 이게 라는 거 놀라 아 내가 치아도 치르지는 다 자조지 아 아니 토당배서 네트디어시 어 대인들다 제 간에 간 진주 간다 간다 기지서 사지 그 간에 간에 존데 땅 가서 존다 돈지 근데 저러잖아다 좋은 거 존이지 차려요 대인들 다 좋은 데 가서는 가서 리 담보아 대서라 민니 아니 공은 그 자치도 저니 아니 베지 니레 니레 니레 그 돈이 아니 마 사히지니 다 담보도 가래 있으나 나라라서 장탈 때 있어야 거든 내지 다 나라라서 장탈 때 있어야 진주 나라라사 아니 디지스라 사다다 다라데 오다 너 주먹 지스라 아니 다른 거 대기 비기 때 장바데 아니 사지 그 책 알로 아니 배시 전에 동그래서나 배나 다 담보데 진주 나이 지스라 다른 거 대 거니 사지 그 체조 때 대라 배나 나는 베리 열대 나 베리 그 파만이니 시비 셔르스 근데 그 계시하게 좋아지는 소마이나 담보데 치르지는 나는 베리 연 연세 안 되기 지스라 다른 거 대세야 돼 야가 되라 때니 아니 연대에서야 네게 길 다루나 해지게 된다 연질 하대 봐대 아니 챙겨요. 대마도 때도 맞이는 안에 비리 연세세들 아니 그 제자지 차총 아니 조수 말. 왜냐 디지털 다는 때지 와 때나 때니 어 다루나 때지 하마 지여 봐대 냉도 와. 다 디가스나 연세와 네게 지스로 하지게 체대 다는 때 장바도 여기 진짜 처리 있으나다 나라라서 장다 때에서는 토탄 건 놓았다 낙 지슬 다는 때 여기 이게 오호 다 늘었더니 이제 봐지 아니 나네 베리 열대스 베리 연기비 전세 처리에서나 단디 지슬 전세 기지도 하더라 아니 나 베리 지 파만이니 시비 싫으세니 어 베리 연기비 전세 대야 다는 때 되게 안 된겨 어 대인들 걸 하지세야 되니 코는 히럽진데 라노라 힘든 키스 단 너다 버는 최 많이나 코는 히럽진세니 다는 때 맞잖아 아니 대처에서 나온 그런 차종 깨셨지 디 지슬을 떼자 하마지 매또 강한 히트고 말이 왜자 히럽진세야 너기 지슬을 가딜 계지고 하마지요는 아니 사지기 체지적으로 사지기 체 강제로서는 짜는 게 이게 이제 나이다 나라라서 전달 때에서는 때지니 오 코니 혈압진 때 전세절에서는 랑도라 혈압기 비소스 오 코체에서는 강 랑기바다 강 돌기바
어다 빵릉 니데소나 하장 그더니 키드스 키비 진색 데라 떼니 에니 코 머드 간르지레지나 아니 미히라지레지니 언코 미히라지 이비 드브지 야나 진세 오테치르지나 아니 따놈 떼드기양 쟁겨 디미디스라 코니 히라지 이비 진세 때 치주 아이나 히지데 하데바 대체는 따놈 떼드기 아니 땡긴도 와 오테인들 딴데 하지지 대체르지나 아니 옌데스 오 찐데다 그 진유 나이지스라 떼장하지와 돼 Tene tene mo tete tang kala jere se na, na ra la sa chan tete se na, jinjo rai je se la tanam tete ya gu re se la chik chik. Ta per na, tamar te no mar bi ta cha os. Nde tabar an tse ma yi na, tamar ma se ne, tarma te se yu te se la, tamar se ya ndiki ji se la, taro na hee ja ki tenchi, la de yo pa ten duwa. Onda tarma te se ko tamar re se, jen se chere se na, no mar bi ta cha os, o no mar bu yin ke je ta sa chere se. Jen se tera tene ko chere, tarmar se ya tere se wa. Ti wina tarmar hee pa ndiki, Ani karasa guru ko nishik sa naa mundu Nda ju ten ra wate ane xie jina lhaa den duwa Ane lhaa deyo baate kanga chungi yore zan tanam teyhi baate Tamar yins, yana tamar roos, yana tamar sa ne ko chi maa yaba Tanam teyhi xa yore Tan dee kasal tamar sa ne tamar yama ki jinyu raa yin tila Ane raa yi jisar tanam teyhi xa wari Tane don kar te ndawa dan raa oos Don kar te ndawa dan raa oos O mete ke donba mati ka ngote kandiche re se na kapu tamari nus, kar te se. Kapu yinpi jinsi chi ene kaan dandrado se na, dawa dandrado se, nangin dawa dandrado se. Dawa dandrado atin chunchi de kaan re se na, dawa yang karbo yinpa, mati ki donya karbo yinpa, ene dogo chani, kado ke chani konyi tsuma yinza, ene dawa dandrado se wari. Te yinpi dada balan tsuma yinpa, dono kar te se yung tiso lo, ene kapu yinpa teki jil taro na hija hama chi yoba. Te tanum te hiba te jawa tena tene, ene chengi doa, dono kar te se, ene dawa dandrado se. Waya tere, taa nda tabla karasa yandaki jinju raa yandala, ane te chang teye jawar. Tane, ten chala jinju laa yi jizala taa nama teye jawate, nda na tukdril te ngoo sarsan yi chen yinbi shiraris. Ane tukdril jiris, jirgi nona tukdril jiris. Tukdril yinbi jinsen taa tukdril te se yun tisala, ane tukdril yinbi ki jinsen laa sabate, hiye jide ena laa den doa, taa nama teye jibate. Tete maja na nda tukdril, yana nda tukdril yin tabi yinjina, ane ko... kisha te chirin yang kushubu chiri, te jata zodi yor. Vizan di kazal tukdil te se diri tanwa, hi chayo mara, kaan hi chayo mara se na, ta di jil, ngo sisi yi chen yinbi shiris, o tukdil yinbi ki jinsen, yana dhiji di hi jil handuwa, o chirin na, ko ngo gi ipte, nama di kandaji rizin, ani sursin da, di rindus, jinsen de la teni chirizin, ani dhiji chirizin, tukdil riz, te tabar ko dhijin jaymash. Di minda tukdil hi bi kaji sabada barada dhaki ji dhili yir dhili jinyu laayin di la, ani laayin jizal te jawar. Tani, ndani chukul te, tūna tōwar mēne tōs, wāya, chēndā chērēnā chūkūr yas, wā nēne chūkūr tēs, chūkūr tēs ayu tī sāla, anē tī jī sāla yāng hē jī jī, jē jā jī, tēn jā jī, wā hā dē bātē, chūkūr tē, tūna tōwar mēne yas, wā nē chūkūr yā bē jēnsē chūkūr yā jēnsē tēnā tēnī chērēnā, wā chēndā tūhī tō tōwar nē mā rēs, wā tēnī, anē tūna tōwar mēne kī bē kī tēn jā, yā na jē jā tē chērēsē dī, anē tānā mē tē kī bātē kī yā nē gyo rē, tēnē, yā bātē chērēsēnā jīn jū sāi jī sāla tānā mē tē jā, bē nā, ngonsar shi te gushak pils ngonsar shi mazene ngonsar shi te sewe di sala yang di ji se tenyal hama ji yogar yang tsen bada hali bada ngonsar ma ngonsar chenpo shi ni wana che shi se se na gushak pils ye paru po de la yunten laso ba tonga la teni hajang ka sengu no la teni yang tsen ba ngonsar chenpo shi ni ane rao me ba che rin de la ane gubi gisho dola shak po wari yez wari tan di kasara saka da kaya da shiyan mo shi tsiki jinju sa yin de la sa ji sala tenyang de ja wari Tani, temo ti te de tafa. Waya, temo ti te, temo ti se wata, temo ti te hibi kasala tani chepa chuyo rizina. Tano mo te te zhengu ti sala yang ti ji sala temo ti ni, ti ji sala yang, shawa yema chi shepa te, shi yopa, yana, tani ki tenji ki tenda cha xa yopa te, ngaro su shi tekinduwa. Wanda temo ti te, chi shi, des, wad depa res. Ti te des, shawa, nga chi nyi paru la, tano mo te te jenduwa. Ta pala da tazi ki ti ina jinju sari sai ji sala, tano mo te jawa te eri. Tala nara la sas, ta tantar sara da tara niga gan thala yang tanum te dijawa res. Perna sara ga jizal tanum te dijawa te, mbepi dhute ndrps, mali lang te dhoba dhuita. Mbepi dhupte es, lika te mbeza chenpo go ni dhup, dhup ni chere se lika te yapu jen drsun sus. Dhupte ndrps, dhupi jute la te ni, dhupi chere se lika te drsun. Te imi tisa basa gada gara da drake je dhup, basi ki drps, dhup chere se dhirita, dhupi ki shawa, tila maung bada, ndi bada, tatawa. Ti tul kutsi nina ko yin rabuji yobayin za, tan di kasala, drupte nrikhi bi kasala, drupa te, shawa te drup tsani ane nruku kurwa. Ti mi ti su nrata bayin jina, ane ngama kasha si di yinji mi ji ko, tin di bata nruku kurwa. Basa gada gada dhaki jiru, basa ki drup tsani, sarada jani. Ti sayi saragi jizal tanam te edi jani. Mali lang te donpa tris, nisa gu nola yang lang te, ane
랑테스네 랑니 샤치시바 샤옌바지니 고르 제절 하데바딩가 생기도와 랑테 랑테 강시스네 도바트리스 니카슬라 튜빙에들 야 랑고 그러와 근데 랑체 지슬 주바레 디미디슬 랑히바데 디시피제던 거 랑아세 랑스 야주 사레 어디는 사이지슬 야주 사이지슬 다는 데디자레 단더처럼 사라기 지슬 근데 다라기 지슬 다는 데자테 페나 다체 잡테 송 다체 잡테 송 축갈 때 튕가 다체 잡테 송 히비가슬라 어 다체스 다 자켓 돌은 가서 다 체세 그룹 바 광고세 그세노와 다 롱 자라 니보 라서 바 강연 와지 몸 몸부 지로 바 히스 주바 그 아니 그 르모 다 이게 라서 바 어 된지 그 다체테 아니 저르나 자르테 어 몸 몸부 리사 어 된지 저르잖아 아니 자르테 송스 아니 송 송아 마소 인게들 가시 바레잖아 다체테 자라라 아니 자차니 고로 그러와 디미티스나 어 다른 뭐 대자사 좀 고로 자르세야 돼요 아 딘디바데 비시던 거 Tan debi pishu tomi kasa la sabada bayada jarigi jarisani. Disi la jinju nara laso yinbi kachi tini disi desu la shetanka la tata topi wanda tani ani nga su chela jagu gwarwa. Tato nga su ngamali hi chayori. Debi disi sabada bayada jarigi jarisani disan rivi kasa la tata de sori yangvi chidi dugri de. Wencha yige ki tota rangu toni ani tata de yobi wanda tangu gwarwa. Dini sabada bayada jarigi jarigi jisari tata topi wanda tani ni tanim dedi jani jak de songs. Chuk galti tens. Chuk galmi ani tenshons. Lepshu ngi biti yari. Dimitri Galtea, Debatagri, and the Paraga the Galli Galgisel, Yanju Tatri, and the Paraga the Galati Galzani. What I Izul Madanaya, totally be one than any time of Deja. Galtea Tens, Tandata Vichers and any Taragisel, or Tanam Deja, Tendrata, Nara Lasa, Tantar, De Hibicuta, Jiwanga, or Tsikanimba, or that Digitana, Tanam De Hibic, Chekotanjos, or that Digi, or Pejete, Nordichi, not the Digit.

0: 다대기 창나 다대 강아 바마 타미나나 사티 도스니 다대고노도 뭐 다대에서야 돼. 다대에서들이 진주 다이지서라 아니 하지 제지자기슈나 단음 대디자고 그래스. 다텔라 삐잖아 살아 대대 아 계속했다. 신제대 멤버스 다 살아 대대 계속히 희발한 소마이나 살아 대면서 살아 대대 세비들 대세야 되자와다라 되는 디지스로 다루치리 대자 하마지니 여바데 아 대자 하마지 여바데 생겨 다 대인들 바사다다 다대기 대기 진주 다인들 아니 다 대세 다이지스로 다는 대지고 아니 살아 대대 강시스나 아니 계속히스 아니 신제대 멤버스 오야 신제스 바자대기 지르와 니바데 베시도네 바자대기지 아니 신제대세들 아니 신제니 다루나 샤 예시바 대자 하마지 다루나 희 마체는 하디오 받아 신체대 강시잖아 멤버스 아니 멤버 말이에요 팀들 바자되게 뒤에 진주 다이들 다이지스 대자 말이야 다 늦어지나 다 대히 비가지 베지테리 전에 달 하지 그 최선 봐 사다다 다는 못 대대죠 소리 다 대치 가는 수 없잖아 다디 강아 바마 아 탐이 나나 사대 도세니 어 진주 가다 나다 바다 마다 아 등아 뒤 토들었더니 아 탐이 되는 너 주보지 가서라 아 하지 지지 자기 쇼나 아니 사태되자고 그랬어 사태도 터벌에 있어야 돼 다 되게 너는 당보 진주 가해 짓을 사태자와 돼 빼나 까와는 뭐 딱대 깨지기지라 인주도 위시를 했어 다 너다 봐는 저 봐이나 까와 때 치료 있어야 되는 뭐 따바지래 있어 뭐 따바지래 있어 뭐 따바지는 따바지 더 달아와 아니 치료는 나 치료 깨지마 깨지기지라 그런 인주도 위기 취 깨지기지라 인주도 위기 시작돼서는 아니 뭐 따바지 다 라다다 따가 이게 뭐 따바지 딱 라다다 따가 이게 따인들 아니 간타기 짓을 아니 사태되지 그래 딱 대해서는 사다다는 것도 얘기야. 아니 배제 니 맞더라. 연정을 촉대 뒤다. 다 팔아다 찾는 쪽이 촉시. 내가 진주 각지서 아니 사태 대해전이. 니 촉대 뒤. 내가 곧 니지도 빛이 동교래. 니 촉대에서 니 촉이 다루다. 자 연지 시바대 하든 누가 해지 하든 누가. 아니 촉이 치시서 촉대 뒤. 뒤기 바대 대자 삼아대지. 더 가이지서 사대자. 되는 가이지서 사대자와 대변아. 혹강대 소조샤시 캄바오다 혹강대에서 혹강세나 가르치서 그래 혹강대 소조샤시 캄바오세네 혹강세야티지 자히 혹강세야티지 그 미친다버디 얘기도와 혹강대 혹강대에서 제들 아니 대질 대잘 하마지 대잘 하마도 가열에서나 소조샤시 캄바오세네 고지 미치잖아 모두 고지 자히 얘기를 하는와 다 혹강지 캄캄게 캄인들 아니 나이지서 산다는 대죠 랑코르땅대 유쿠르신다 랑코르땅대 바탕에 땅 리시드 베시당 바탕에 있다. 이중 아이들 사태도 있는데 랑코 땅대 땅대 야 가시스 대다 하마지 계지 하디요. 오 랑코 땅대 유골을 셔스. 오 유골 셔스. 유골 셔스 안데 안데 대자 하마데지. 사대다는 계히비 체득이야. 렌지가 하마게 되데. 대체즈나 땅 아이지스를 사태자와지. 안데 바이지스를 사태 토바데 갑데 송스. 달란 탑데 나버젤다. 갑대 송 희비 가서라 코 송바레 소비 가서 간드시는 송바레 이잖아 갑대 송스 가게 가게 이제 모통하시니 가게 송스 갑대 송스 아니 갑이 갑 진주 바로와 아니 바기 지서 사대지네 갑대 송스 갑 맞으니 갑대 세운지서 아니 때때 지서 다루나 대자 하마지 여바데 챙겨요레 자란 탑대 넘버 젤스 자오던 탑니 자오던 징니 자오던 퉁니 투바자니 아니 타마는 저러잖아 넘버 젤스 자카토 송스 근데 자란 탑대 세위기서 아니 아 타바기 타비 진주 바인들 아니 바이지서 사대디야 아니 타테 아니 간시바레 대자 하마지 누와 대자 하마도 간레잖아 넘마 젤세야 되지 와야 근데 진주 마이지서 사대자와테 탐티 뉴스 너는 신성대 신기 주비 삼바오다 다 탐대 니기비는 탐 맞은 탐대에 세딜 어디지서 대자 하마지 와 땡겨 와 타데 간시바레서 탐대 뉴스 니기비 대자 하마대 안 땡겨 다 타바기 타비 진주 마인들 아니 마이지서 사대디자고 너네 신상대 신기 주비 삼보스 오 삼바지는 저기서는 너네 저리 신상대스 오 신상레스 신상 얘기 비진세 저리스 오 신상 얘기 비진세 저리나 신기 주비 삼보스 오 저 신기 주비 삼바지 예전에 오 신상세야 되지 아니 아 그 고대세 나무도 자기나 보디 아니야 희제다 하마여 바인자 아니 대안 된겨 신상대세 삼이 삼기 진주 마이들 아니 사대자 되니 다 강 다디 강아 바마 아 타미나라 사대도 썼다 아다 타미기 짓을 사대자 대배나 아그 짓을 사대죠. 가테 게 가테 탄라 냐르다. 가테 게스 가 맞네. 가테 세디레 오늘 뒤 짓을 야 대자 하마지요. 가니 치시스 오 게스 바 가테 게 효이대로. 뒤에 다 가게 가기 진조 아유 마야자 아니 아다 타미 사대 도스니 사대리죠. 가테 게다. 가테 탄라 냐르다. 오 코치르잖아 다 가니 리포터 하장 가니 아니 지르잖아 군조 맞은 타는 년도스 어 대체잖아 안 타게 지서 사대죠 비지리 다 타미 어 대아 대코노미스 매바 어 타미 그 값을 라양 어 아니 사대되자고 그랬어 배나 까바 샤데 로마니스 까마 메인 타마데 수정통은 차와시다 까바 샤데 로마니 답은 처바이나 까바 샤소소세들 다 까바 된간조 샤차니 까바 대고 니바니 냠니 아니 저리 로마니스 아니 군조터가 누구세요 알아 뒤는 까바 샤마 까바 샤데세 뒤서 야 대지서 대자 하마죠 아니 까바 샤니 철에서 로마니스 로마니스 아니 로터가 누구세요 와 뒤들 샤세 안데 너 저리서 까바 샤히비가 샤다 샤다 갈다 아 진주 여바레 진주 가여서 나아요지 다 왜자 나도 기사지라서 바지 가슬라 고 안타데 저리잖아 디바로와 근데 까마 머인 타마데 시장 돈을 채와 시다 까마세야 데 저리는 가서 먹어놓나 다 먹어놓는 타마 저리스 두신라고 저리스 타마 히비까지 맞더라 아니 타메리노와 데이비디스로 이제 타메나라 사대토 사대다는 거 데디야 타마데 디 인첼로 땅 가서 리히 주엔비 와보고노라 숨비게드니 사지게 데데데 데데데 어 더슨보제니 아 자저르고 토다 다 디고랑 가서 베지에다 집이고니 아니 사부원아버지 아니 해바텐데지레 아니 다 데리 디세기 쳔비 손든데지 찬나 야지 디넬다 데리 로딕 아니 난데단 전이 가서 미세겠다 좋아서야 좀 매나야 조디 처르잖아다 토탕 줬었는데 아니 생게 나바 그러나서서 아니 제와지 짜친데 야부지 로르 니바시니 아니 디 토더다 공동 가서 베지야다 대단 징제니 아니 베지 뭐지 야니 아니 자이 줬던다는 거 정단나 버티 동지 때 하장 그다 내가 처벌어 버지래 일단 너 야보지 상처서 막 이나 아나 지를 당 가서 하지 그 제조위 가서 났더니 진주 가다 강그 지스를 하지 제 가다 간줘 되게 다 자이 줬을 내가 토단 줬을 때를 쳐서 아니 가서 뭐뭐와 그 기바 쳐봤지 요래 마돌다 간손데 지혜게 되네 봐 이나야 네 자이 줬을 때 제타르 연바데 가서 라는 거 돌아 봤지 장아치 심 맞아 봐 이나 아니 니스를 이게 그 라는 거 놓네요 아니 라지기 꼴다 요르지 장데 바이나야 아니 라네 랑 토나 아니 체조스 데서 소마데 아니 토타나게지 마주 바이나 아니 데다 저다는 가서다 아 이노나 아버지 찬로 그러와 아 체조스 노단 노안 아버지 찬로 그래 아니 데 차데 바이나니 고 다티지 교나 고 멘토베 그 신찬 아버지 아니 팔라 바이온 그래 데들다 니고라 소마게 토나진 제니 아 아니 다이조스지 아 아니 제왕 놓은 거 자치대 로는 게 바시니 베지 모자지 이 존다샤지대 저나버지 아니 처마타히들레
1: 린친디 종지다 히히 다니 장조 핀초다 지소 다주이 조남처 다야모

0: 워코니 캉키랑데 로인싱카 노무이 드린체도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아 니고마티 고데 쳔이나 워향이 데 모기토 조 사슈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랄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안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 그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투보여상기
2: 오레레레 롱진 카바송야레 진가 마기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치닌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0: 人家通那人这边我从喜剧的眼里让给让那人家的想必连接胸膛对我们心胸一般呢早晚你都就没把等着干你一点
1: 전농동 레체지롱이 롱크롱라 생육제주 때인라 이제 땡들어 샘캉지 펌카피비 펌카 예예 기니 좀매
0: 디나 가리 이키당 가리 쇼나 가리 수나 소데다 참마 존지 빵도 수다
1: 랑키랑라 닝제동 혀사유나
0: 俺最印尼俺最印度都比咱们不出动怕马顿去干你洛克松下茶东相接相同让给让了俺最人在的弄荡奇迹不出错了那位俺最第一印度让给让了宣言马日干里一二一送那入多纳对对人没送错啊记得了这阵切用 让谁让了王位，塞了国家之内，让给让了人间道，让给让你相聚相共之中。先看车底那多难弄的，先看车底家咋瓦西边，得趟个让你当，得趟个小组军官。
2: 这不那么做，大大七七三十比零三的呢，北京龙城人这里刚刚给龙城街女军社会人员席别，日子零三的嘞，俺呢女军把穷人，咱这当那儿，帮军当没多，大那儿当六七，木把当七月大个冬水呢，没在初一日哇，暖暖了九月八月群众们，姐姐也算是龙个春呢，可有个给年当，军山开运的面，小龙个日子当中呢。
3: 暖暖个里儿，刚才当我都刚有买不了，历经年末冬季，随着当八百只出完了日完呢，今天农娃高兴的。

다체 치위 루기지 치취는 예체입 순양디라 조금 희제 디비 예체 등 중앙 강지티 딩디 윤선비 쿠효 당 튜여 대나 센조 딩디디 딩디 다체 치위 루기게 토토비 신로